0: 일사가 세트로만 메꿔라 스베션 이사람은 이제 번번터던
1: 컴펌 다이렉트 익센
0: 일사가 세트로만 번번터던 스베션 앤드 이사람은 이제 번번터던 스페션 3드로 22
1: 다이렉트 익센 원업다운전 아시메라 3드로 22 일사가 세트로만
0: 인미아 3드로 3드 이사람은 이제 6더던
2: 이사람은 이제 6더던 진행을 7드로 3

0: 에어피치 5683 클리어 디렉터 세미 드레이 파레스 즈르 런웨이 34 라이트 어프로치
1: 디렉터 세미 드레이 파레스 즈르 34 라이트 어프로치 에어피치 5683
0: 오렌지 라이너 440 비클리어 디렉터 파이라
2: 파이라 오렌지 라이너 440

0: approach runway 34 right, cleared by your route of Tango arrival.
1: 코리아나 703 컨택트 레이더 120.602
2: 레이더
0: 120.602
2: 코리아나 703
0: runway 243 reduce speed to 209
2: runway 243

0: 인사 서비스로 캔슬 스타 리스트릭션 디스파멘트 6000.
1: 캔슬 스타 디스파멘트 6000 인도네시아 880.
0: 인데 캔슬 스타 리스트릭션 디스파멘트 6000 캔슬 리스트릭션.
1: 캔슬 서비스 리스트릭션 디스파멘트 6000 인도네시아 880.
0: 레이저 230 토키 아프로치 엑스프레스 아일 즈르 다음에 34 라이트 아프로치 클리어드 바이어 2 다스 탄고 아라이벌 멘테넌스 라이트 아프로치 240 바이어 마마 레이저 230 멘테넌스 라이트 240 바이어 마마

0: 소시 드세요. 158번 15 플라레벨 168 플라레벨 150 다이렉트 그릿 인포메이션
1: 이야. 대장범 158번 도쿄 프론 엑스펙타레스 즈즈 람웨이 34 라이트 앞으로 스프리얼 비어스 13 라이버 크로스 그릿 업 스트라이트 레벨 150
0: 맞아 스펙타레스 람웨이 34 라이트 업 스펙타레스 라이버 크로스 그릿 플라레벨 150 드세요. 151
1: エアホンコンテートレイス、ビッグネオディレクト、ヴィーナス、リスナラメンテンスライトレベル150。
2: ウィステルライト、ヴィーナス、リセントファネフォー150、エアホンコンテートレイ
1: ス。ベース160、ターン、レフトヘディング170、リスナラメンテン6000。
2: レフトヘディング170、リスナラメンテン6000、スイス160。
3: Descent 1-1000 by Venus, cancel Venus, speed of restriction.
4: Descent 1-1000 by Venus.
3: Descent 1-1000 by Venus, 顺风 363.